말이잖아. 가만히 있는 거 한번 말아. 가만히 있는 거 날려면 너무 부르군요. 가만히 있는 거 비밀에 너무 부르군요. 가만히 있는 거 나 가장 안 너무 부르군요. 가만히 있는 거 아직 가만히 봐봐. 가만히 있는 거 안 나무랑이라 내가 봐봐. 내가 뭐, 아, 저렇게 보내야 하나.